0: 뭐야 그걸.
1: 그래서
2: 나 너를 피드만 피드 안 잡아.
1: 나
2: 이렇게 피드 나 너를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 피드